0: 없는 하.
1: 같이 드럼이야. 라운드. 미스터 빌리 카일. There goes Swagger. Watch him. He's a mess.